0: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준비. 그 준비, 나도 준비밖에 없다. 누가 안 넘어가 이거래.
1: Cazzi tuoi.
2: Ma
3: rimane contenti? Rimane lo stesso merda?
0: Chiamale Sax.
1: Yeah.